이사이 에시 타한 자키 부글 위냐나 야카이롤 산독 잡아 루신 자리 나시기 야카이롤 더 산독 사키 베싱디 마탕 셋나 톡좀 아봄 마이 테이더기 페나 마리박 부사이 타 잡아 이사이다 리사운 뮤지컬 센터기 사이삭 루이싱 부크람밤 찬드르 쿠마르 싱 닝타우잠 프레밀라 데비 아마디 아히밤 보르마니 싱더기 라이숀 이사이 사이링 바싱디 마탕 셋나 통그라타밤 비슈아미트라 Rahmat Saha, Jamuna Mayengbam Amadi, Kaisham Dhaneshwar.

따비리 나이코 따키시 아카스바니 임팔 하우직 동안동안바 콘젤 아니다기 마타미세 메리카 고돌탐자리 아한바 콘젤 아세이 모이랑템 이토 메이테이기니 세이석바시기 아한바 이세이 아세이 조이코마닝 타우자나 세이랭바니 Nung si Zaba Tamoishina, hai na sa iyo ba isa ni Kudol Tamjari Taminasi.

0: 이지마 자기 젠처 먹다
1: 예 시수마 뿜니네 아스 나 시시디 싸마자 삐악다 미야니기 수한키바다 망아이리 아이부 수도 만드리네 딴게 자가 따라각다니 비에만 난기시
0: 아저 이베디 야우제드라바
2: 어 이베마 손에 딴도암다
1: 어어 삐게 삐게
2: 하와이 떨어건 다 마이리는
1: 비비로 오 마이리는 라이트레 하와이 당아이리
2: 아차 이제 팔베마 하와이 비비로
1: 호이 호이 오네 이비마 난기두나네 하이엥게 비로 삭캉다 바수나 따바 눈띠기 라이시부
0: 하이엥디 노마이징니
3: 아 송기도 아잉원다 수바 헨베 역저리 야이 비저르게 눈띠기 댕내이 꽁능앙나 들어 수캉나 부금버니께노
0: 야니다 항치레 핵비르가 로이레
3: 나시기시데 비저르게 항치나 아기 영비비로
1: 아두 수야이네 까이디까이노네
3: 아두 앙앙싱 솔로게다 방아 왈리 나시디 샤캉나 보이네 사암틀레제게 아 치마 자니데 비비
1: 호이 호이 비게 비게
3: 아두가 세세 나사게 루파타라 하기도 엄마도 수용 로비로 세세
1: 호이 호이 라오르게 라오르게
0: 타마 묵신 능띠기 우나라바니나 삭부디 캉에 처음에 이잖아 빠카다 틀럭바네 아이네 이잖아 비가리 마사다 틀럭바네
3: 아두 밍시부 밍가리고 비게
0: 착나 와르가 밍네 파제잔이
3: 예 가리고 비게 샥티 파나 파제 샥뜨기 헨도 밍도부
0: 가다이데 파제버로다 이마 호이나 마사니나 빵능농시다나 빵파 파제라 로이닝다나 마타울이 비톰비 마타우부디 레이베 잔나티다
3: 예 아이기 잉데디 밍네 와리다
1: 이봉오나 하이바초미 착나 파제 이비에 마코이디네야 미타이 누피다 파자바 하이부 이비에 마망아이 카이노나
3: 오이베네 아두부디 아싱바 미나 마샤페이 마삭파제 카카이로이다
0: 야암나 타급비바세 팜자데코 아이온데기디 세이 카라 칼람도 마레
3: 호이 아이나 카라하니
0: 타모기 밍디
3: 아이기디 아보스마
0: 사나호이 비러브라
3: 예 카다데기 사나나세디 나사이 비므나 해비키바 이마오네 농시다나 사나이트 탑실리자니다
0: 이제메 기밍디
1: 아이기로 하이리시 보
0: 아우
1: 아시비에마 아이기 밍디 비샤톰 비카웨 아두부네 앙앙오이링아이다기 아한나추 앙앙나추 누파나추 누피나추 이시에마 이시에마 하이드나 돔 꽁나 크레미
0: 호이네 나나 누비아마나수 이시에마
1: 하이브네 하이브네
0: 아잉가 이니
3: 아고이 마토울레비 코이기 레이팜시나
0: 과게 땡키 땡 하이더리
4: 사다 비비로 오자 후가다 아두가 딸리시 요비로
1: 호이 호이 비게 비게 돈비 자도 비우네 헤
3: 에 눈샤토 에 눈샤야베는 눈아이동 말이
0: 눈샤나 눈아이라니 지마 아코이 묵 독자라게
1: 아 호이 호이 호이
3: 아두 이사이사히 게아묵 수비라게
0: 한덕 미라 타다 니푸다룩 수크리
3: 오 아이게나 양카이니 토이 이샤노 비기 밍디 크리코
0: 담박 레코이 이찬 오피 엔디게 톤빈 안두 디누 파다우나 타위 오자마 자마디 오이제라
3: 오호
0: 타모기디
3: 아이기 디누 파낙타 훔니 디센 토리시나 톤마니 마얌바니 두마디 라리카 탐블로레 마시므나 오폴레게 포나카 켄데 모바일 요리 요식시
0: 오 타모디 카리 타박 타우비게
3: 아 톨롭사바 타박카디 타 호그레다 카르바르 마차마차 카라 두가 티카 크레타위 마풍고이나 랭아케 로이샹싱가 사플라이 타위 하이타
0: 아두나니네 tamona karga hong hong tongi sa
3: kada degi isano pana egi kare puki mata aina makoi ge purpani da adu ibe magi di thabain khang kari kari ibungo haigadra nupana
0: aina pale khidre tamo
3: o sorry
0: sahi mari hairani college o jawai rami aina magi pension karaga yung ka mari khak chandok pagi sen kharaga na hingi haija batar
3: oh sham su thabak tore dana ko chikna ingna komna leba yumba nai tu tare ne
0: adu budi sumita mo adu bu namo war pa haise kari kari gumba kan dana wai rakte da
3: e angang sing thongare ene
0: nga si si ki tangan bro oh ngan de
3: nga si di ma koi ni nong nok tana wari ge sadana ga thominare ine
0: nal ma kai ji thominare ida lao lao lao lao ngasi di sakangnara ro
3: kongna da bai wani khangdi khangnge ba natro
5: khoi ma ne ima ma na wang thoi
0: o minga chakka sabanga chanai
5: yam chana bani ma
3: aina thoi ningi sina loksing heising bada
0: adu su oisin imana thoi ro hari sin langphang ok sina ba ya de ko lari kan ho na gada bani
6: hoi ma
3: mobile phone su kan ho na ri ne ing tum dam ke
6: koi was de ba
5: adu di uncle chalu khige bye
6: bye
3: bye bye bye

0: 오, 이 타타자드나 눈치 하래 이거 부가나나 노.
1: 하이.
0: 보이다.
1: 아이노.
0: 자히글레 보데. 참다. 불이 아랑 그거 민치에게 또 이게 얘기가나. 와칼나 니누가 여러분이나네. 이사슨 불이 아랑 바가 맞들리 똑달리 하라니고.
1: 아이고. 난 진짜 장아지. 나 까이노 나가이도도 하이오니까 이세이가 불이 까이노 고 독들어서
0: 마시가시부 누비게 정비야다 바카로.
1: 예, 아무튼
0: 아이노 사나 보고마.
1: 낭나 아이도도 하이오 미는 거.
0: 워짱 로이제리. 아할가 야이마가 디자케. 이자도 모두 크라하고 욕비로.
1: 아이 아이 살로. 낭 독입도 못.
0: 살로 가야 돼. 따라잖아. 얌살 하닝 브로. 살로. 왕왕나 키지 모이 바바가. 아 앙앙시 듀선 헤말레. 양과레. 나 체이도 아무것도 못 했비요 하다.
1: 아이 체이지 부디 알아버리면 못 했겠네 새. 낭나 그들부 와시 낭나 낭니 아이나 러우로. 아이나 낭니 낭나 러우로.
0: 월로블록다바 아이디 하리시니 앙앙세 마사나 야닝다 타와이수 야우드나 남느르 띠브산나 파네바세 오이르로이바 호이 다시행나 시엠바 토카다바 마사나 라리 헨동나 하이닝바 앙앙이디네 카이수카이데 띠브산세 낭나 자시다디네 숭고이웨르로 시엔망나 나브네 아 마타맘다 마나 풋본 사나네나 사나람바도 아숨바 콩탕네 마게 아빠암바도 남핫비라가 IS MCS 오헨도리니가이나 가리 차례 후직디 진정 가정 안노 타범해 오빠다네 자.
1: 하이 하이 하이. 가리 차르게 비샤제. 가리 차르게 하요네. 혹시 숨었담 내리에.
0: 오마가 사나미네람바 이산 수카라 헤나 하이바 마마나바도. 아두디 후지 마판기 클럽 아마데 야우다나네. 사히에마다 루팔라 양카이훔 푸헤나 팡크레. 아코이 자시수 아둠 사나람바디 웨롱가다바네 마수. 바우세다 민가 야우다나 아코이 수밍서가 팡아마다바니
1: 하이 하이 하이 오지 마탐 레디코 마기다마 아이 레디 가임 칼로누코
0: 호트 카이 호나라가 튜션 아홈 살라가 티엔다 마나 팡이바 마 투옙다 마나 팡이바 마크도 페닝아이 오이디 세컨 디비전 키땅 왕베 와네 호직 추니 마사나 타와 야우디 예라릭다
1: 하이 하이 야레 야레 야레 아이네 더리세 앙앙 오링이 되기 세히 군마가 군트라 바우당 마 와르가네 마기 레모르브 푼치 세히 양카이 훔부 훔드라도 마도누가 행남니 코 아이네 떠르시 마도니 까나데나가 왕하나드나
0: 아두디 아이네가 사이나 하이크레 까나라 로에드나 아이네네 모이 바봉기네 아사도 라레 헤베디 나티 셴마다 토카다바 앙앙 오이르디 파이에바 아두부 이사시디 오이라로 어 모이 바바 까나데세 사카기 타박 마자 아마라 나트라가 모이 바봉기 타박다 마퉁 인나바 호나비바나 쫑가니 나티네 모이 바봉나 탈리바 셀 누가이리바 싱두부 IS MCS 아마네 헤헤가드라바 모이 바바네 헤나 누가이리바네 카나데세 싹툼 자토르시 앙앙 호독비로 오 마사나 오이가다바 앙앙 오라디 헤 할럭바가네 티우산다 카리 타마이 스쿨다 카리 나이나다나 라이가다바 아코이기 디카다이 라릭 헤파바가네 학감 쩐바나산
1: 아두부 까이도시 하이브노미 넘보 라릭 담바시 토할시 하이브라바
0: 오 아이 아두막디 하이데코

0: 건강기 탈럼 선독자 방아 쓰고 있는데 마땅스텔로 이자리.
1: 하이 돌리.
2: 하이.
1: 나 그래. 난 너 깨달아 이도 가이사케 해노.
2: 아이기 두카네 뭐 한국도 애드버티스먼트 남다 합기나 나혼다 다나기나라 이니.
1: 에 양페이케노도디야. 가리가리노 원능기 두칸도 방이가 해리스나.
2: 아이기디 베라이티 스토어네. 홀세일수 아도 리테일수 아도 미아오레다.
1: 오오 아도 오레디네 홀인디아 레이도 임팔다 꼭 젤루야 드로능보.
2: 오 아도 미로이나 막다 여헌 바붕암 노리브로두보.
1: 가리기 응모이도이노 해 진콩 싱야다 나타나 아흘나하 미쿵 띵나 땅으리바 상하이 채널 하이바 아마가네 강라 채널 하이바 아마가 아니레르바니포 호직티야.
2: 오오 마멀디기 아하락토이자노 아도 아이디야 아마가디 딸리고.
1: 이시 마멀기가 수칼리마레
2: 칸드라디가이노 낭보.
1: 루파 삼리 장마더기 호로가네 소스 빠야 멈술레라 미돌리
2: 오오 아두에 이타르가디 콰이디기 파버 옵션시 마시나 오이레니나 디칼레
1: 토토토토 오이두이네 마시나 콰이디기 파버
2: 옴나마 쿠타람 나 옥차리 아카스바니 인팔기 커머셜 섹션 다 랭신 비르우 아둠기 파우젤 미오이 라카 카야다 요헌자기
3: 마레이박 마람담 눙시다부 미오이싱 이레이 레이람로이 ꯃꯤꯈꯜ ꯃꯇꯝ ꯂꯥꯛꯄꯗ ꯑꯩꯅ ꯐꯩ ꯑꯩꯈꯣꯏꯅ ꯍꯦꯜꯂꯤ ꯉꯥꯡꯅ ꯁꯛꯅꯕ ꯂꯥꯎꯅꯕ ꯉꯥꯛꯇꯅꯤ
4: ꯃꯤꯆꯝ ꯄ꯭ꯔꯖꯥ ꯑꯩꯈꯣꯏ ꯃꯌꯥꯝꯁꯨ ꯂꯩꯕꯥꯛ ꯁꯦꯝꯒꯗꯕ ꯑꯐꯕ ꯊꯕꯛ ꯇꯧꯔꯛꯀꯗꯕ ꯀꯦꯟꯗꯤꯗꯦꯠ ꯄꯥꯝꯅꯩ ꯐꯪꯅꯕ꯭ꯔꯥ
3: ꯃꯤꯆꯝ ꯄ꯭ꯔꯖꯥ ꯑꯦꯖꯦꯟꯠꯁꯤꯡ ꯑꯃꯗꯤ ꯀꯦꯟꯗꯤꯗꯦꯠꯁꯤꯡꯗ ꯕꯦꯁ ꯇꯧꯕ ꯂꯤꯂꯥ ꯇꯔꯥ ꯁꯟꯗꯣꯛꯅꯅꯕꯒꯤ ꯑꯏꯕꯁꯤꯡꯗꯒꯤ ꯁ꯭ꯀ꯭ꯔꯤꯞ ꯀꯧꯖꯔꯤ
4: AIR ꯀꯣꯗ ꯁꯣꯛꯇꯕ ꯑꯃꯗꯤ ꯑꯅꯧꯕ ꯑꯋꯣꯟꯕ ꯄꯨꯔꯛꯄ ꯌꯥꯕ ꯁ꯭ꯀ꯭ꯔꯤꯞꯁꯤꯡ ꯁ꯭ꯀ꯭ꯔꯨꯇꯤꯅꯤ ꯇꯧꯖꯔꯒ ꯑꯣꯛꯇꯣꯕꯔ 2026ꯇꯒꯤ ꯊꯪꯅ ꯊꯪꯅꯅ ꯅꯣꯡꯃꯥꯏꯖꯤꯡ 10:00 ꯂꯤꯂꯥꯁꯤꯡ ꯁꯟꯗꯣꯛꯆꯒꯅꯤ
3: ꯁꯦꯞꯇꯦꯝꯕꯔ 30 ꯐꯥꯎꯕꯗ ꯄꯨꯡ ꯑꯃ ꯁꯥꯟꯅꯒꯗꯕ ꯁ꯭ꯀ꯭ꯔꯤꯞꯁꯤꯡ ꯑꯀꯥꯁꯕꯥꯅꯤ ꯏꯝꯐꯥꯜꯒꯤ ꯗ꯭ꯔꯃꯥ ꯁꯦꯛꯁꯟꯗ ꯌꯧꯍꯟꯕꯤꯔꯛꯎ
5: Across X, Wahiki Waningai Oidri, Hoki Basahi English Singanikuni Toidagi, Manipurgilo Panda, Sahimari Chupna Sizina Dunalakuda, My Park Dunalaklaba, Across X Sizinabu, Pohun Krava, Amadilin Krava Matung, Numit Humpumangani Dagi, Hundrani Sukraba, Wahik Sukta Tadriba, Amadita Kravalo Panda, Hidak Asika Tokpiu, Hidak Asina, Mui with the Kanapa Piva, Nga, Tintro, Karo in a Singba, Sihandi, Across X, Fungfum. AR Agro Kaisampat Amadi Adong Naknaba Tilhat Hidak Gonfam Singh
6: Manipur the Labour Municipality Singna Masigi Boundary Manung the Labour Property Hybadi Land and Building Kudimaki Property Profile Registration Toduna Property Kudimaki Unique Property Identification Number Upin Pithok Chare Upin Nasi Pangdriba Property Mapuna Atuba Matamda Isa Isagi Municipality the Property Profile Register Tobiduna Property Identification Number Sungshoi Shoidan

0: ꯙꯤꯌꯥꯁꯀ ꯁꯥꯒꯣꯟꯅꯔꯤꯕꯁꯤꯡ ꯑꯁꯤ ꯄꯨꯌꯥꯗ ꯏꯗꯨꯅ ꯂꯩꯍꯧꯔꯒꯅꯤ, ꯃꯨꯈ꯭ꯌ ꯃꯟꯇ꯭ꯔꯤꯅ ꯍꯥꯏ꯫
1: ꯅꯣꯔꯠ ꯏꯁ ꯏꯟꯗꯤꯌꯥꯁꯤꯗ ꯑꯩꯈꯣꯏ ꯈꯛꯇꯅꯤ ꯃꯌꯦꯛ ꯂꯩꯅ ꯂꯣꯟ ꯂꯩꯅ ꯇꯁꯦꯡ ꯇꯁꯦꯡꯅ ꯚꯥꯔꯠꯀꯤ ꯃꯅꯨꯡꯗ ꯅꯣꯔꯠ ꯏꯁ ꯏꯟꯗꯤꯌꯥꯁꯤꯗ ꯑꯣꯏꯔꯤꯕꯁꯤ ꯑꯩꯈꯣꯏꯗꯅꯤ ꯍꯥꯏꯅ ꯊꯝꯕꯤꯔꯝꯃꯤ, ꯂꯣꯏꯅꯅ ꯌꯥꯝ ꯆꯥꯎꯊꯣꯛꯆꯅꯤꯡꯉꯥꯏ ꯑꯣꯏꯔꯤꯁꯤ ꯄꯨꯋꯥꯔꯤꯒꯤ ꯇꯥꯡꯀꯛ ꯀꯌꯥ ꯌꯥꯎꯔꯤꯕ ꯁꯨꯝꯕ ꯄꯨꯌꯥꯁꯤ ꯑꯩꯈꯣꯏꯅ ꯄ꯭ꯔꯤꯖꯥꯔꯕ ꯇꯧꯕꯤꯔꯤꯕ ꯑꯗꯨ ꯃꯌꯥꯝꯁꯤꯒꯤꯁꯨ ꯏꯟꯁꯦꯟꯇꯤꯚ ꯈꯔꯗꯤ ꯊꯝꯕꯤꯕ ꯊꯣꯛꯏ꯫ ꯁꯥꯎꯠ ꯏꯁ ꯑꯦꯁꯤꯌꯥꯗ ꯈ꯭ꯋꯥꯏꯗꯒꯤ ꯏꯍꯥꯟ ꯍꯥꯟꯕ ꯗꯦꯃꯣꯀ꯭ꯔꯦꯇꯤꯛ ꯐꯣꯔꯝ ꯑꯣꯐ ꯒꯣꯚꯔꯃꯦꯟꯠ ꯁꯦꯝꯕꯁꯤ ꯃꯅꯤꯄꯨꯔꯅꯤ꯫ 1948 ꯀꯤ ꯑꯣꯛꯇꯣꯕꯔꯒꯤ ꯇꯥꯡ 18ꯗ ꯈ꯭ꯋꯥꯏꯗꯒꯤ ꯏꯍꯥꯟ ꯍꯥꯟꯕ ꯗꯦꯃꯣꯀ꯭ꯔꯦꯇꯤꯛ ꯁꯔꯀꯥꯔꯗꯨꯒꯤ ꯑꯦꯁꯦꯝꯕ꯭ꯂꯤ ꯐꯝꯕ ꯍꯧꯈꯤ꯫
0: ꯊꯧꯔꯝ ꯑꯗꯨꯗ ꯑꯥꯔꯠ ꯑꯦꯟ ꯀꯜꯆꯔ ꯃꯟꯇ꯭ꯔꯤ ꯈꯨꯔꯥꯏꯖꯝ ꯂꯣꯀꯦꯟ ꯁꯤꯡꯅ ꯍꯥꯏ ꯁꯔꯀꯥꯔ ꯑꯁꯤꯅ ꯂꯝꯗꯝ ꯑꯁꯤꯒꯤ ꯅꯥꯠ ꯆꯠꯅꯕꯤ ꯌꯣꯛꯈꯠꯅꯕ ꯑꯍꯦꯟꯕ ꯃꯤꯠꯌꯦꯡ ꯆꯪꯂꯤ, ꯄꯨꯌꯥ ꯑꯃꯗꯤ ꯃꯔꯤ ꯂꯩꯅꯕ ꯑꯔꯤꯕ ꯈꯨꯠꯏ ꯂꯥꯏꯔꯤꯛꯁꯤꯡ ꯉꯥꯛꯁꯦꯟꯗꯨꯅ ꯊꯝꯂꯤꯕꯁꯤꯡꯗ ꯇꯦꯡꯕꯥꯡ ꯈꯔꯗꯪ ꯑꯣꯏꯔꯕꯁꯨ ꯄꯤꯅꯅꯕ ꯃꯨꯈ꯭ꯌ ꯃꯟꯇ꯭ꯔꯤꯒ ꯇꯥꯟꯅꯗꯨꯅ ꯔꯥꯖ꯭ꯌꯒꯤ ꯃꯟꯇ꯭ꯔꯤ ꯃꯤꯟꯗꯜꯒꯤ ꯃꯤꯐꯝꯗ ꯄꯨꯈꯠꯂꯒꯅꯤ꯫ ꯃꯍꯥꯛꯅ ꯍꯥꯏ ꯃꯅꯤꯄꯨꯔꯒꯤ ꯋꯥꯡ ꯃꯗꯤꯛ ꯂꯥꯛꯄ ꯃꯤꯌꯥꯝꯅ ꯂꯝꯗꯝ ꯑꯁꯤꯗ ꯂꯥꯛꯄ ꯃꯇꯝꯗ ꯔꯥꯖ꯭ꯌ ꯑꯁꯤꯒꯤ ꯑꯔꯤꯕ ꯃꯇꯝꯗꯒꯤ ꯂꯩꯔꯛꯂꯕ ꯅꯥꯠ ꯆꯠꯅꯕꯤꯁꯤꯡꯒꯤ ꯃꯔꯝꯗ ꯈꯪꯅꯤꯡꯕꯒꯤ ꯏꯊꯤꯜ ꯄꯣꯛꯂꯤ꯫ ꯅꯨꯡꯊꯤꯜꯗ ꯑꯔꯤꯕ ꯈꯨꯏ ꯂꯥꯏꯔꯤꯛꯁꯤꯡ ꯄꯨꯌꯥ ꯅꯩꯅꯕ ꯍꯥꯏꯕꯁꯤꯗ ꯁꯦꯃꯤꯅꯥꯔ ꯑꯃ ꯄꯥꯡꯊꯣꯛꯇꯨꯅ ꯑꯈꯪ ꯑꯍꯩ ꯀꯌꯥꯅ ꯋꯥ ꯉꯥꯡꯈꯤ꯫ ꯃꯅꯤꯄꯨꯔꯗ ꯇꯪꯗꯨ ꯂꯩꯇꯥꯕ ꯄꯨꯔꯛꯅꯕ ꯇꯦꯔꯣꯔꯤꯁ ꯀꯥꯡꯕꯨ ꯈꯔꯗ ꯁꯔꯀꯥꯔꯅ ꯑꯀꯟꯕ ꯃꯤꯠꯌꯦꯡ ꯆꯪꯕꯒ ꯂꯣꯏꯅꯅ ꯃꯈꯣꯏꯕꯨ ꯂꯥꯛꯁꯤꯟꯅꯕ ꯍꯣꯠꯅꯒꯗꯕꯅꯤ ꯍꯥꯏꯅ ꯀꯦꯝꯄꯦꯟ ꯐꯣꯔ ꯖꯁ ꯑꯦꯟ ꯐꯤꯌꯔ ꯗꯤꯂꯤꯃꯤꯇꯦꯁꯟ JFDꯅ ꯍꯥꯏꯔꯤ꯫ JFDꯒꯤ ꯆꯦꯔꯣꯜ ꯑꯃꯅ ꯍꯥꯏ ꯔꯥꯖ꯭ꯌ ꯑꯁꯤꯒꯤ ꯃꯔꯨꯑꯣꯏꯕ ꯂꯝꯕꯤ ꯆꯍꯤ ꯀꯌꯥꯒꯤ ꯃꯃꯥꯡꯗꯒꯤ ꯊꯤꯡꯗꯨꯅ ꯂꯥꯛꯂꯤꯕ ꯑꯁꯤ ꯁꯔꯀꯥꯔꯅ ꯑꯀꯟꯕ ꯃꯤꯠꯌꯦꯡ ꯆꯪꯕꯤꯌꯨ꯫ ꯑꯃꯔꯣꯝꯗ ꯁꯦꯞꯇꯦꯝꯕꯔ 5ꯗ RGI ꯑꯦꯟ ꯁꯦꯟꯁꯁ ꯀꯃꯤꯁꯅꯔꯅ ꯊꯣꯛꯄ ꯑꯦꯃꯦꯟꯗꯦꯗ ꯑꯦꯛꯁꯇ꯭ꯔꯥ ꯑꯣꯔꯗꯤꯅꯔꯤ ꯒꯦꯖꯦꯠ ꯑꯗꯨꯗ ꯃꯈꯥ ꯇꯥꯅ ꯂꯥꯎꯊꯣꯛꯇ꯭ꯔꯤꯕ ꯐꯥꯎꯕ ꯃꯅꯤꯄꯨꯔꯗ ꯍꯥꯎꯁ ꯂꯤꯁꯤꯡ ꯃꯇꯝ ꯈꯔꯒꯤ ꯑꯣꯏꯅ ꯌꯦꯛꯊꯣꯛꯂꯦ ꯍꯥꯏꯔꯤ꯫ ꯃꯁꯤꯗ ꯃꯇꯝ ꯈꯔ ꯂꯩꯔꯒ ꯑꯇꯣꯞꯄ ꯅꯣꯇꯤꯐꯤꯀꯦꯁꯟ ꯑꯃ ꯊꯣꯛꯂꯒ ꯍꯥꯏꯕꯗꯤ ꯃꯤꯇꯣꯞ ꯈꯟꯗꯣꯛꯇ꯭ꯔꯤꯉꯩꯗ ꯁꯦꯟꯁꯁ ꯄꯥꯡꯊꯣꯛꯄ ꯌꯥꯕꯒꯤ ꯑꯣꯏꯊꯣꯛꯄ ꯆꯥꯎꯅ ꯂꯩꯔꯦ ꯍꯥꯏꯕꯒꯤ ꯆꯤꯡꯅꯕ ꯂꯩ꯫ ꯃꯔꯝ ꯑꯗꯨꯅ ꯁꯔꯀꯥꯔꯅ ꯂꯝꯗꯝꯁꯤꯒꯤ ꯃꯤꯌꯥꯝꯒꯤ ꯑꯄꯥꯝꯕ ꯑꯅꯤꯡꯕꯒꯤ ꯃꯇꯨꯡ ꯏꯟꯅ ꯁꯦꯟꯁꯁ ꯇꯧꯗ꯭ꯔꯤꯉꯩ ꯃꯃꯥꯡꯗ ꯃꯤꯌꯥꯝꯅ ꯇꯥꯜꯂꯤꯕ BSR ꯑꯗꯨꯗ ꯔꯥꯖ꯭ꯌ ꯑꯁꯤꯗ NRC ꯆꯠꯊꯗꯨꯅ ꯃꯤꯇꯣꯞꯁꯤꯡ ꯈꯪꯗꯣꯛꯅꯕꯒꯤ ꯊꯕꯛ ꯆꯠꯊꯕꯤꯌꯨ ꯍꯥꯏꯔꯤ꯫ ꯑꯣꯜ ꯃꯅꯤꯄꯨꯔ ꯌꯨꯅꯥꯏꯇꯦꯠ ꯀ꯭ꯂꯕꯁ ꯑꯣꯔꯒꯅꯥꯏꯖꯦꯁꯟ ꯑꯃꯒ ꯑꯣꯜ ꯃꯅꯤꯄꯨꯔ ꯋꯨꯃꯦꯟꯁ ꯚꯣꯂꯨꯟꯇꯔꯤ ꯑꯦꯁꯣꯁꯤꯌꯦꯁꯟ ꯑꯝꯕꯣꯕꯥ ꯄꯣꯔꯩ ꯂꯦꯝꯕꯔꯣꯏ ꯃꯔꯥ ꯄꯥꯏꯕꯤ ꯑꯄꯨꯟꯕ ꯃꯅꯤꯄꯨꯔ ꯀꯣꯍꯔ ꯑꯃꯁꯨꯡ MSF ꯂꯨꯞ 5 ꯑꯁꯤꯒꯤ ꯃꯤꯠꯌꯦꯡ ꯃꯈꯥꯗ ꯁꯤꯡꯖꯃꯩ ꯇꯨꯂꯤꯂꯣꯡ ꯌꯨꯅꯥꯏꯇꯦꯠ ꯀ꯭ꯂꯕꯁ ꯑꯣꯔꯒꯅꯥꯏꯖꯦꯁꯟ ꯑꯃꯗꯤ ꯁꯤꯡꯖꯃꯩ ꯇꯨꯂꯤꯂꯣꯡ ꯃꯩꯔꯥꯄꯥꯏꯕꯤ ꯑꯄꯨꯟꯕ ꯂꯨꯞꯅ ꯁꯤꯟꯗꯨꯅ ꯉꯁꯤ ꯅꯥꯎꯔꯦꯝ ꯂꯩꯀꯥꯏ ꯄꯥꯟꯊꯣꯏꯕꯤ ꯂꯥꯏꯔꯦꯝꯕꯤ ꯀꯝꯃ꯭ꯌꯨꯅꯤꯇꯤ ꯍꯣꯜꯗ ꯋꯥꯀꯠ ꯃꯤꯐꯝ ꯄꯥꯡꯊꯣꯛꯂꯦ꯫ ꯋꯥꯀꯠ ꯃꯤꯐꯝ ꯑꯗꯨꯗ ꯁꯔꯨꯛ ꯌꯥꯈꯤꯕꯁꯤꯡꯅ ꯃꯅꯤꯄꯨꯔ ꯃꯨꯠꯊꯠꯄ ꯌꯥꯔꯣꯏ ꯂꯤꯁꯤꯡ ꯑꯃꯒ ꯆꯃꯥꯄꯜ ꯌꯥꯡꯈꯩ ꯃꯥꯊꯣꯏꯗ BSR ꯑꯣꯏꯕ NRC ꯑꯞꯗꯦꯠ ꯇꯧꯅꯕ ꯑꯊꯨꯕꯗ ꯂꯩꯉꯥꯛꯅ ꯇꯛꯁꯤꯜꯂꯨ, SIR ꯆꯠꯅꯍꯟꯕ ꯌꯥꯔꯣꯏ, IDPꯁꯤꯡ ꯃꯌꯨꯝꯗ ꯍꯟꯖꯤꯜꯍꯜꯂꯨ ꯍꯥꯏꯕꯅꯆꯤꯡꯕ ꯄ꯭ꯂꯦꯀꯥꯔꯠꯁꯤꯡ ꯄꯥꯏꯈꯤ꯫ ꯄꯥꯎꯒꯤ ꯃꯔꯛꯊꯠꯅ ꯑꯇꯦꯟꯕ ꯕ꯭ꯔꯦꯛ ꯑꯃ꯫
2: ꯃꯅꯤꯄꯨꯔꯒꯤ ꯑꯍꯥꯟꯕ ꯂꯤꯅꯦꯛ ꯃꯁꯤꯟ ꯂ�ꯔꯕ ꯑꯦꯗꯚꯥꯟꯁ ꯔꯦꯗꯤꯌꯦꯁꯟ ꯊꯦꯔꯥꯄꯤ IGRT IMRT ꯔꯦꯄꯤꯗ ꯑꯥꯔꯛ SRS SRT SBRT ꯁꯤꯖꯤꯟꯅꯗꯨꯅ ꯀꯦꯟꯁꯔ ꯅꯥꯔꯕ ꯑꯅꯥꯕꯁꯤꯡꯗ VMED-ꯀꯤ ꯑꯅꯧꯕ ꯇꯦꯛꯅꯣꯂꯣꯖꯤ ꯁꯤꯖꯤꯟꯅꯗꯨꯅ ꯀꯦꯟꯁꯔꯒꯤ ꯃꯩ ꯌꯥꯏꯕꯒꯤ ꯑꯅꯧꯕ ꯇ꯭ꯔꯤꯠꯃꯦꯟꯠ ꯃꯈꯜ ꯑꯁꯤ ꯂꯩꯕꯒ ꯂꯣꯏꯅꯅ ꯃꯩ ꯌꯥꯏꯕꯒꯤ ꯑꯋꯥꯕ ꯑꯗꯨ ꯐꯥꯎꯍꯟꯗꯅ ꯑꯅꯧꯕ ꯄꯨꯟꯁꯤ ꯑꯃ ꯄꯤꯔꯤ꯫ CMHT PMJAY ꯍꯦꯜꯊ ꯀꯥꯔꯗ ꯑꯃꯁꯨꯡ ꯒꯚꯔꯟꯃꯦꯟꯠ ꯑꯦꯝꯄ꯭ꯂꯣꯌꯤꯁꯤꯡꯒꯤꯁꯨ ꯈꯨꯗꯣꯡꯆꯥꯕ ꯄꯤꯖꯔꯤ꯫ ꯗꯣꯛꯇꯔꯁꯤꯡꯅ ꯇ꯭ꯌꯨꯃꯔ ꯕꯣꯔꯗ ꯐꯝꯗꯨꯅ ꯑꯅꯥꯕꯁꯤꯡꯒꯤ ꯂꯥꯌꯦꯡꯗ ꯆꯥꯎꯅ ꯃꯇꯦꯡ ꯄꯥꯡꯂꯤ꯫ ꯑꯀꯨꯞꯄ ꯃꯔꯣꯜꯒꯤꯗꯃꯛ NABH ꯐꯪꯂꯕ AOI ꯕꯕꯤꯅꯥ ꯁ꯭ꯄꯦꯁꯤꯌꯦꯂꯤꯇꯤ ꯍꯣꯁꯄꯤꯇꯥꯜ, ꯁꯖꯤꯕꯥ ꯖꯦꯜ ꯔꯣꯗ, ꯈꯥꯕꯩꯁꯣꯏ, ꯏꯝꯐꯥꯜ ꯏꯁꯇ ꯇꯥꯟꯅꯕꯤꯌꯨ꯫
0: ꯇꯥꯕꯤꯔꯤꯕ ꯄꯥꯎ ꯑꯁꯤ ꯑꯥꯀꯥꯁꯕꯥꯅꯤ ꯏꯝꯐꯥꯜꯗꯒꯤꯅꯤ꯫ ꯃ્યુનિસિપલ એડમિનિસ્ટ્રેશન હાઉસિંગ એન્ડ અર્બન ડેવલપમેન્ટ મહોટકે જોઈન્ટ ડિરેક્ટર એમ કપાઝિસ સિંહના હાઈરી ક્લીન હિમાલયન હિલ સિટીઝ ઇનિશિયેટિવ CHSCI મતંગ લુ નાનબા સેનિટેશન અમસુંગ સસ્ટેનેબલ વેસ્ટ મેનેજમેન્ટ ફગેનેબા પાંડમ થમલી DIPI ના સિંદુ ના પાંગતોપ મીટ ધ પ્રેસ થોરમ ધ વાંગાંગ લદુના શ્રી કપાઝિન હાઈ CHSCI અસી સ્વાસ વેરટ મિશન અર્બન 2.0 કે મખાડા પેકેટ પની રેઝેટા કે ઓઇના થરોંગ અસી લાગલેબ સગુલ સનિમિતા ꯍꯧꯗꯣꯛꯅꯕ ꯄꯥꯟꯗꯝ ꯊꯝꯂꯤ꯫ ꯃꯁꯤꯒꯤ ꯃꯔꯨꯑꯣꯏꯕ ꯄꯥꯟꯗꯝꯗꯤ ꯂꯝ ꯀꯣꯏꯐꯝꯁꯤꯡ, ꯍꯦꯔꯤꯇꯦꯖ ꯁꯥꯏꯠꯅꯆꯤꯡꯕꯁꯤꯡ ꯑꯍꯦꯟꯕ ꯃꯤꯠꯌꯦꯡ ꯆꯪꯕꯅꯤ, ꯃꯁꯤꯒꯤꯗꯃꯛ ꯃꯐꯝ ꯇꯔꯨꯛ ꯍꯥꯡꯗꯣꯛꯂꯦ꯫ ꯃꯍꯥꯛꯅ ꯍꯥꯏ ꯕꯤꯚꯥꯒ ꯑꯁꯤꯅ ꯑꯔꯕꯟ ꯂꯣꯀꯦꯜ ꯕꯣꯗꯤ 23ꯇ ꯀꯦꯟꯗ꯭ꯔ ꯑꯃꯁꯨꯡ ꯔꯥꯖ꯭ꯌ ꯁꯔꯀꯥꯔꯒꯤ ꯁꯦꯟꯊꯪ ꯃꯈꯥꯗ ꯇꯣꯉꯥꯟ ꯇꯣꯉꯥꯟꯕ ꯁ꯭ꯀꯤꯝ ꯀꯌꯥꯃꯔꯨꯝ ꯄꯥꯏꯈꯠꯂꯤ꯫ ꯄ꯭ꯔꯙꯥꯟ ꯃꯟꯇ꯭ꯔꯤ ꯑꯋꯥꯁ ꯌꯣꯖꯅꯥ ꯑꯔꯕꯟꯒꯤ ꯃꯈꯥꯗ ꯑꯍꯥꯟꯕ ꯇꯥꯡꯀꯛ ꯆꯠꯂꯤꯕ ꯊꯥ ꯑꯁꯤꯒꯤ 90ꯗ ꯂꯣꯏꯁꯤꯜꯂꯒꯅꯤ꯫ ꯑꯅꯤꯁꯨꯕ ꯇꯥꯡꯀꯛ ꯃꯃꯥꯡ ꯆꯍꯤꯗꯒꯤ ꯍꯧꯈ꯭ꯔꯦ, ꯑꯄꯨꯟꯕ ꯕꯦꯅꯤꯐꯤꯁꯔꯤ 9,500,000 ꯃꯅꯨꯡꯗ ꯕꯦꯅꯤꯐꯤꯁꯔꯤ 1,000+ ꯌꯨꯝ ꯁꯥꯕ ꯍꯧꯈ꯭ꯔꯦ, ꯑꯗꯨꯒ ꯕꯦꯅꯤꯐꯤꯁꯔꯤ 1,148,000 ꯑꯍꯥꯟꯕ ꯏꯟꯁꯇꯣꯜꯃꯦꯟꯠ ꯊꯥꯗꯣꯛꯈ꯭ꯔꯦ꯫ ꯁ꯭ꯔꯤ ꯀꯄꯥꯖꯤꯅ ꯍꯥꯏ ꯂꯝꯗꯦꯡꯗ ꯂꯩꯔꯤꯕ ꯁꯣꯂꯤꯗ ꯋꯦꯁ ꯄ꯭ꯂꯥꯟ ꯑꯁꯤꯒꯤꯗꯃꯛꯇ ꯏꯟꯐ꯭ꯔꯥꯁ꯭ꯇ꯭ꯔꯛꯆꯔ ꯁꯦꯝꯒꯠꯅꯕ ꯄ꯭ꯔꯣꯖꯦꯛꯠ 5 ꯀꯥꯏꯊꯣꯛꯂꯦ, ꯃꯁꯤꯒꯤ ꯑꯄꯨꯟꯕ ꯁꯦꯟꯐꯝ ꯂꯨꯄꯥ ꯀꯣꯇꯤ 72,00,000,000 ꯅꯤ ꯃꯍꯥꯛꯅ ꯍꯥꯏ꯫

따비리 랑번 타기 타붐시마 닝생타니 다시기 이세예시부 사이세키비 시제그룹임 소시다르데비 세리엉부 비몰피보 토론부토뿐아 하이쿠즘 데벤드싱 아카스와니 인팜 아우시타비라시 마니푸리 필미세이싱 구돌기 한부들리제리 Bema bema film dagi mandakini amadi tamanao anina sakminaba pi perplo na sayangba sorry shenjamna sayang bishay

하나 없이 쇼 신커랑 오늘 크락크락 강에 떨리시 유사하시시네 모르고는 뭐 사그래 가리나가 모르고는 뭐 실리다 아니 너부터 리버시 나시가 눈이 흐블리듯이 그럭듯이 마귀를 나랑진디 아마도 못판대 야한복이 야이마 능북가 다이들 레이버기 안녹바치다 내꼴 아마디 레이데세 시대때 정신들과 약탑부 다룩이게 그 야하던 능 티저리바 하이 빨리 빨싱하시나 마팜 싸나 싸나 하오리바 하이 랑싱하시나 말랑박이 싸움다 사택담 내자고이 사리바 그리노 아니 칼리바 와클라시바 아예 좀더 큰 봐야 돼 아예 나우티바 락보네 나우기 궁글 리바 락보네 아예 나우기 궁글 리르거네 아시다 미 칼리바 말해 아시다 저 정신러가 핵다 흥노라게